0: 맑은 이슬을 잔뜩 머금고 싱그러움으로 다가온 이름 모를 들꽃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싶습니다. 어색한 속내 드러내지 않고 어울리지 않은 지장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 지키면서 해야 할 일 하면서 분수를 아는 아름다운 삶이고 싶습니다.
1: 산골 소식을 전해주면서 낯선 곳으로만 찾아온 순리 아는 물과 같이 흐르는 길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모습이고 싶습니다.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일 하면서 행복을 찾는 아름다운 삶이고 싶습니다.
0: 아름다운 삶이고 싶습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면역력을 비롯한 몸의 방어 체계가 튼튼해져서 질병의 침투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몰이 쓰는 일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나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관리하면 정신은 물론 마음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정신적인 부분만 관리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숙면은 밝을 때 일어나고 어두우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따라서 잠의 품질이 달라지니 너무 늦게 자는 것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낮에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되도록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0: 다이어트는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몸무게만 빼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며칠 굶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빠지지 말아야 할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는 불량 체질이 됩니다. 뺄 것은 빼고 늘릴 것은 늘려야 한답니다.
1: 바쁠수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분초를 쪼개 살 만큼 바쁘고 높이 올라간 이들의 공통점은 운동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체력이 고갈되어 쓰러질 것 같다면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0: 그리고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말고 몸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 관리를 의사 등 전문가에게만 의탁하고 평소에는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끊는 것인데요. 이는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1: 차를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108세를 말합니다. 한자의 차는 모양상 십자 두 개에 88을 보태어 108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분 전환을 하며 곁들일 만한 나만의 차를 즐기세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에 좋은 수분도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습니다.
0: 소식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데요. 암이란 한자를 보면 입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은 적게 먹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배고플 때 나는 꼬르륵 소리가 최고의 건강 비결이자 동안 비결이라고 주장합니다.
1: 의도적으로 많이, 그리고 자주 웃어야겠습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뭉치고 얼굴 표정이 사라집니다. 일할 때는 그래도 되지만 계속 긴장했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도 얼굴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웃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웃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일을 잘하는 건 능력입니다. 하지만 쉬는 것 역시 능력인데요. 무엇이든 그칠 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몸에 계속 비상을 거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몸을 망치는데요.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 호흡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음식,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명상을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약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명상이 영혼의 약이 될수 있다는 말이겠죠.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지혁, 김선희가 함께 부릅니다. 고향 산행.

0: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남영선. 일본의 청주와 우리나라 강남의 황주는 비슷한 유형으로서 모두가 즐기는 곡주이다. 일본의 청주는 메이지오 신전에는 막지 못하고 혼탁했는데 사람들은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했지만 맑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때 청주를 빚어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그 일꾼이 분풀이를 할 작심으로 밤에 가만히 술통에 재를 펴놓고 도망치었다. 이튿날 상인이 술통을 열어보니 전날까지 혼탁하던 술이 맑게 변해 있기에 너무도 이상하여 찬찬히 여겨보니 술통의 밑바닥에 재가 한 벌 덮여 있는 것이었다. 순간 재가 려과 작용을 하여 혼탁하던 술을 맑게 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반복적인 실천과 연구를 거쳐서 진정한 일본의 청주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순간적인 생각이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실은 어떻게 하면 술을 맑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나깨나 했기에 술통 밑바닥의 재를 보는 순간 역과 작용을 생각했지 누가 자신의 장사를 망치려 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한순간의 발견이 맞부딪혀 결국 진정한 청주를 빚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순간적인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던과의 부딪힘 혹은 만남이기에 좋은 결과와 좋은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 날인가 순간적인 생각과 부딪힐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생각한다면 성공 확률이 보다 높을 것이다.
1: 진검돌 안수복 건너갈까 말까 긴밤에 내린 비에 무리건 웅덩이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앞치마를 두른 채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손님들이 즐겨 차는 지방 브랜드 진미명 대를 사려면 시장 통로 입구를 가로막은 이 물웅덩이를 무조건 건너야 했다. 돌 따서서 다른 길로 되돌아가자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이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빗물에 흥건히 젖은 채 물웅덩이에서 얼굴을 빼꼼히 내민 진검돌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진검돌은 나를 딛고 가세요. 나를 밟고 가세요. 라고 온몸으로 가만히 속삭이는 듯 싶었다. 아, 진검돌. 진검돌을 만나면 더없이 정답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이 헹궈지는 기분이다. 어릴 적에는 작은 개울에 놓인 진검돌을 딛고 건너면서 단 한 번도 그 돌을 가지다 놓은 사람의 로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전날 밤에 내린 큰 비로 학교 앞 도랑에 큰 물이 져서 돌다리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동생과 이웃집 순이를 차례로 등 엎고 바지가랭이를 적시며 강을 건너면서 왜 누군가 진검돌을 가지다 놓지 않았는가고 원망했었다. 어찌 보면 나는 남이 가지다 놓은 진검돌을 밟고 강을 건너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는 매일 진검다리를 건너듯 조심스럽게 일상의 강물을 건너고 있다. 일상에 매몰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대개 별도리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그 견딤의 흔적들이 진검돌이 되어 일상이라는 강물을 건너는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시간과 공간을 시줄과 날줄로 삼아 배틀 위에 앉아서 천을 짜는 것과 같다. 이왕이면 무늬와 색깔이 아름다운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생은 아직 미완성된 작품이기에 실수와 실패가 줄줄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건너야 할 많은 강들이 있다. 그것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든 사품치며 흐르는 대하든 거기에는 양쪽 기슭을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 야트막한 겨울에 징검들을 올려놓고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등짐을 지거나 보짐을 지고 건너다녔다. 다음에 건널 사람을 위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순수하고 순박하며 성실한 마음이야말로 삶의 마디마디를 이어주는 인생의 다리가 아닐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건널 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배품이다. 힘들어하는 어떤 이에게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하지 않을까. 설령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헌신적인 그 아름다운 마음과 풍습은 팍팍한 이 세상에 밝은 희망이 가득 차넘치게 할 것이다.

인생극장 코너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갔답니다.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 한 장소. 우연히 눈을 들어보니 앞에 짤막한 글귀가 조그만 메모지에 적혀있더랍니다. 당신에게 오늘 기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그 한마디. 피식 웃고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의 글귀가 계속 기억에 남더랍니다. 왠지 정말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날은 매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그 글귀가 생각나더랍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지도 않았고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자신의 조그만 집이 자신이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인 듯한 포근한 느낌. 약간 쌀쌀한 날씨가 시원하게 느껴졌고 어두운 길에 빛을 밝혀주는 낡은 가로등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 위에 떠있는 달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맞아주는 그런 풍족한 느낌. 얼굴에 저절로 부드러운 미소가 새겨지고 내일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 단 한 줄의 글귀,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미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아마도 내일 그 글귀가 또 생각날 듯 싶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매일 되는 오늘이 제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속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믿지야 본전이면 한 번만 속아줍시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김향몰이 부른 노래 무지개 인생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교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성모 마리아의 꽃, 피렌체 성당과 하느님의 집, 성 베드르 성당에 대해 소개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꽃 피렌체 성당 피렌체의 명절 1436년 3월 25일 피렌체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날은 피렌체 성당 앞에서 피렌체 성당 락성식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오색찬란한 깃발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의장대를 세운 시민대호가 호호탕탕하게 장사진을 이루며 나갑니다. 시민대호에는 성당의 성직자와 정치인, 외교인, 조각가, 시인, 음악가, 도시 관원들도 뛰어들었습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백색 도포를 입은 교황이 홍의주교와 자의주교, 대주교들의 배동하에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교황의 뒤를 이어 성당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르네상스 시기에 인문주의 주요한 인물이었던 학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회화를 로남과 건축을 로남의 저자 알페티도 들어있습니다. 성당을 성모 마리아의 꽃이라고 명명한 것은 피렌체라는 이 단어가 꽃이라는 파생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피렌체는 환락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3월 25일은 성모 수태절이기도 합니다. 3월 25일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의 하느님의 마리아를 간택하여 그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피렌체 사람들은 이날을 기해 성당을 마리아에게 바쳤습니다. 성당은 가장 넓은 신전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으며 성당의 거대한 지붕은 거대한 예술 작품 그리고 예술의 기적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천국의 문. 피렌체 성당은 1296년에 착공을 시작해 했지만 지금 이 43m나 되는 거대한 팔각형의 돔을 올리는 단계에 이르자 공사는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와 조각가 도나텔로는 특별히 로마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한편 고대의 건축과 당시의 성당 건축에 관한 재료들을 연구하면서 20여 년 만에 마침내 돔을 얹었습니다. 당시의 지름 43m 규모의 돔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테온의 돔은 로마 시대에 만든 콘크리트 구조로서 엄청난 중량을 안정된 벽에 의해 지탱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렌체 성당에서처럼 54.9m나 들어올려진 돔 구조에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412년에 이르러 돔 구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에도 아무런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목조로 원래의 돔보다는 작은 뾰대를 만들고 실제 외관에서 보이는 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구조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평면을 고정하고 비늘 모양의 벽돌 쌓기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웅이로운 원형 지붕은 르네상스 시기 건축 품격의 대표작이며 르네상스 시기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당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세례당이 있는데 세례당에는 세 개의 총동문이 있습니다. 복문을 만든 기베르티가 27년이란 시간을 들여 만든 걸작 동문은 황금의 문으로 유명합니다. 기베르티는 이 문을 만들면서 미겔란젤로 등 건축가들과 화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베르티는 두 문짝에 10개의 정방형 구조를 만들어 그 속에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을 조각했습니다. 묘사가 생동하고 조각 공예 역시 섬세하고 교묘한 데다가 인물과 경물이 화려하게 부각돼 절찬을 받습니다. 미겔란젤로는 이 문을 보고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천국의 문에는 야곱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묘사됐습니다. 야곱은 유태인의 시조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장자이며 또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연로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이 유산을 에서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서더러 사냥을 하여 맛있는 고기로 요리를 하여 올리면 축복을 주겠노라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 야곱은 엷은 염소 가죽을 손과 몸에 쓰고 형의 목소리를 내며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 고기를 대접하면서 축복을 해달라 했습니다. 이삭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고기를 먹고 야곱에게 유산을 상속시키고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돌아와 사실을 알기 전에 멀리 달아났습니다. 선지자 로츠코네. 도나텔로는 브루넬레스키와 더불어 로마에서 건축학과 조각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조각 예술의 정수를 살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조각 품격을 보여주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 예술의 거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렌체 성당 정문 앞에는 둘레의 길이가 13.7m, 높이가 84m나 되는 높은 종루가 있습니다. 도나텔로는 종루에 5개의 조각상을 올렸는데 그중 대머리 때문에 로츠코네라고 불리우는 조각상은 종루의 감실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작품에서 용기한 목의 근육

과 굽어진 손목, 긴장이 넘치는 얼굴 표정, 중후한 의상 등은 모두 힘있는 남성적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도나텔로의 조각 작품에는 중세기 자연주의 전통과 고전 형태미를 결합시킨 힘찬 사실주의 경향이 짙습니다. 도나텔로는 작품에서 원근법을 잘 이용해 립체감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주의적 표현에 정력을 몰두했습니다. 피렌체 성당의 종루는 건축 설계가 조토가 만들었기에 조토탑이라고도 부릅니다. 조토탑은 높이가 84m나 되기에 당시에는 가장 높은 종루로 알려졌습니다. 피렌체 성당의 건축 양식은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가 중세기 건축 예술과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렌체 성당은 르네상스식의 건축 품격이 짙기는 하지만 로마네스키와 고딕 건축 양식에서 자양분을 섭취했기에 피렌체 성당은 르네상스식 건축 예술과 고딕 양식을 결합시킨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15세기 20년대 피렌체의 가장 걸출한 건축가이며 피렌체 성당의 돔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돔은 그의 작품입니다. 피렌체 성당의 고대한 돔과 그리스 품격의 기둥이 결합된 건축 품격은 성당 건축의 주요한 특점입니다. 성당 내의 화려한 천장 장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피렌체 성당은 위인의 사당이라고도 하는데 안에는 신곡을 쓴 단테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피렌체 성당의 락성은 새로운 문화의 발달, 즉 르네상스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피렌체 성당이 락성되면서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도시로 됐고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의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하느님의 집,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중심에 자리를 잡은 규모가 방대한 성 베드로 천주교 성당은 외부를 보나 내부를 보나 미의 극치를 이루어 르네상스 시대 성당 건축의 정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어둠과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당이 영혼의 안식처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두고 수도사 리차드는 아름다움은 천국의 길을 제시하고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무소부재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묘지 위에 건설된 성당. 바티칸은 가톨릭 세계의 중심이고 성 베드로 성당은 바티칸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부지 면적이 2.33만 평방미터인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정초식으로부터 락성식에 이르기까지 120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16세기의 유명한 건축가와 조각가들 거의 모두가 성당 건설에 참가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는 브라만테, 미겔란첼로, 베르니니 등 유명한 예술 대가들의 피와 땀도 배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예수의 제자이자 예수를 증명하고자 희생된 성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성당으로서 바로 베드로의 묘지 위에다 세웠습니다. 1506년에 성 베드로 성당 정초식이 용숭하게 치러졌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브라만데가 거대한 원형 지붕, 즉 돔을 씌운 성당 건축 공사를 맡아서 친히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윤곽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1514년에 브라만테는 세상을 떴습니다. 브라만테의 뒤를 이어 라벨이 성당 건설을 다그쳤으나 그도 몇 년 후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한 명의 건축가가 공사를 맡았는데 그는 브라만테의 설계가 너무 어려움으로 설계 방안을 바꾸어 고딕식 지붕으로 고쳤습니다. 미겔란첼로와 돔. 마침 71세의 미겔란첼로가 1546년

전에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맡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와 성 베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달하자면 브라만테의 설계 방안대로 원형 지붕을 얹을 것을 주장했고, 또 브라만테의 정십자형 건축 구조 방안도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미겔란젤로는 지면과 원형 지붕 기단 사이의 거리를 76m로 하고, 원형 지붕 기단에서 다시 돔을 높게 들어 올려 등대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전체 높이가 137.8m나 됩니다. 방대한 건축에 알맞는 크고 높은 돔으로 하여 성당은 더욱 웅대하고 장엄해 보이어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몰래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 및 장식이 모두 나무랄 데 없이 함대하고 아름다운 바, 가톨릭 세계의 예배 의식과 종교 및 예술의 힘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린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겔란젤로는 벽돌 구조가 거대한 돔을 받쳐낼 수 있는가를 고심하면서 수차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단에 네 개의 사각 기둥을 튼튼히 고정시켜 놓고 아래 부분에 벽돌과 돌로 기둥 사이를 쌓았습니다. 돔을 받쳐주는 기둥형 벽체가 쌓아졌습니다. 이 설계를 위하여 연로한 미겔란젤로는 먼저 모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일 일이 생기더라도 이 모형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겔란젤로는 기둥형 벽체를 완성하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건축가들은 미겔란젤로가 만든 모형대로 돔 공사를 진척시켜 끝내 돔을 씌워냈습니다. 미겔란젤로는 조체 성당의 설계 방안을 내놓았는데 보수 세력의 간섭으로 체납되지 못했습니다. 재래식 넓은 길이의 십자형 설계 방안이 채택되면서 미학적 요구에 맞지 않는 건축물로 됐습니다. 거대한 도움의 효과도 약간 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성당은 의연히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거대한 돔 양식은 그 후의 성당 건축의 표본으로 됐습니다. 지어 미국의 의회 청사와 많은 대형 청사들도 모두 이성 베드로 성당의 돔에서 개발을 받았습니다. 12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성 베드로 성당의 주체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1626년 11월 18일 우르반 8세 교황의 사위하에 성 베드로 성당 낙성식이 수만 명 관중의 참가 속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그후 성당 앞 광장 건설이 11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약간 타원형인데 한 번에 50만 명이 미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 대광장은 베르니니의 골짜기입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반원형의 회랑에는 네 줄의 도리아식 기둥이 284개가 서 있는데 그 주변에는 140명 성도들의 조각상이 장식됐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오벨리스크는 기원 40년에 이집트에서 옮겨온 것으로서 무게가 327톤, 높이가 30m나 됩니다. 옆에는 각기 두 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미술은 구세주의 사랑으로 아름답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 장식은 눈 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하기에 사람들은 도리어 위축감을 느낍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천장과 바닥, 벽과 기둥, 들보와 제단에 모두 조각상과 회화 작품들이 가득해 하나하나 돌아보기가 벅찹니다. 정교하고 치밀하며 화려하고 우아한 데다가 너무 휴양하여 스스로 도취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황신랑의 우측 아이레는 성 베드로 청도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오른발은 성도들이 장기적으로 키스하고 만진 까닭에 반짝반짝 윤기가 돕니다.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기에 사람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 즉 예술품이 대량 보관돼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조각상 하나하나가 모두 거장들의 솜씨인데, 그중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라는 세인의 주목을 끄는 바,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으로 하여 세계 최고의 예술가라는 미명을 가졌습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1498년에 프랑스 조제 바티칸 대사이며 추기경인 요리오의 위탁을 받고 조각한 작품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안고 애통해 하지만 고전적인 현숙함이 비쳐 있습니다. 조각상은 금자탑형 결구로서 형태가 무겁고 형상이 뚜렷합니다. 1972년에 성모 마리아의 코가 조금 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후에 교묘하게 수리했습니다. 예수를 애도하다라는 작품을 조각할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작품에서 선과 표정이 모두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예술은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아름다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완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돔은 완미한 초형물로서 인류가 이미 잃어버린 그러나 모종의 방법으로 꼭 찾아야 할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모 마리아의 꽃 피렌체 성당과 하느님의 집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0: 지금부터 조항인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 드립니다.
1: 欢迎您继续收听中国之声接下来的节目，更多新闻资讯请关注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朋友们，再见。